0: 야, 지금 뭐 말씀이 거기 쌓여 좀 통과 비대건 환하게 꺼내 준 에? 다 챙 아마 소망. 다가 마소 응 감고이. 미 통과 비대를 한번 아마다게 상 아마 소망. 마스랑 내도 마쿠싱. 아 꿈싱 게트.
1: 아하 통과 이게 마 트리상 나 모소라 나오게 딱 나포 그러면 되네 상 감고이.
0: 야, 미 달리 싱어 먼 가지 좀 통과 먹이 이게 꿈은 강강기 우와. 몰래 게 지금 주의 돌과게 지금 칼이 고바 야 칼이 내 매치 감속에 삐딱지 과가 해 한데 원어 마쿠와 이게 감아 오세기 집데 지하게 칼이 검은 야띵와 괴산 아단이 코나 해치기 되고는 검 게이 캠념 게이긴 헤이기 가와 지가 마스페루 투치 무국경 나와 담아슨 무국승 게 지게 에 와치 도행 아이치담 껌후 가와 게시 막내임 껌후 내 따야 마스는 마쿠아타 내가 리스펙트 놈 게가 가와 야 투치 감시 가마 감 마트레디아 싱디아 조이가 다인 토대기 트레이 카마쿠이 오카이 다인 토대기 트레이 카마쿠이 게와 트레이 가마 트라디시 가가 마트레이 아가 오 마트레이 아가이 o ma tsi a gu gu an ko le ngo le ndu di bi ti ka wa ti ge thode ke respecte la hm da ka wa ti ge ba chim hm te am to ko ngo ga an te chum e ge gang sin ka usim de ma na lung sa ka da ka ma ko ka jom thung ga ma pi de ge te ai ka ngo wa de to lu sila ka de ma na pro hm nga hm wa bu bani wa ma lung sa kal tir ma lung sa khas ki de ni si ma lung sa nga le ma lung sa khala ma lung sa vor da chi ke si ya bu nu ba nya ya bu na bu bani ka pro hram te to lu sila ka te m de ya bu na ko e kam ngai
1: i to lu sila mi ta le sing a te m de na ka si ka ma ka